암당 인가 이 아버니 보라 이도 부이나 자라고 나라다 야레스나 멋이라 얘기 야 가라보거리기 인고에라고 아리 때문에 또 안라나 있나 관대 뜻다 이렇게 요 연반하는 매 우리 FM 89.9 게데 드라나고 나 남 같다 이렇게 매간 아 더러 안 간네 같이 그럴 거면 남 스튜디오 바 이렇게 따라 매까이나 뜻기로 안 기란 남 따 이렇게 매간 예 때문에 바 이렇게 지나 가라파 우엔데 매우 입긴 때문에 또 안데 매우어데 때메르롱 얘기적이 나간 아니랑 가 있으면 고난 니카이나 간원데 뜻다 이렇게 때메 알아요 서러운 거리기 연반한 매우리 FM 89.9 보니까 영 프랑스스 그러버리긴 러나게 온데 다이리가 요 아스마 가이스보기 바빠긴 데메오 아나 땅이라 또우야기 나건데긴 데잉아봉 남 다이아리 고본 따타네 얘기 이때 겨와노 원 데잉아봉게 어링한 본때 부인하는 아봉 고나 망하다 우러와이네 팬 데이터 오라면 카포 위드만의 팬이 명하다 그러버리긴 러나게 온데 다이리가 요 티기로 아이가 노안 남 다이리기 메이간 티기로 아이메스오 아 사포모